0: 하셔야 내부세 좋습니다.
1: 수태야 사리 천이 세 사트 버지에 다가 스테이션 KIPS FM 98.3 메가헤르츠.
2: 핸드폰 자리를 깨워
3: नेपाली सुपरहिट्स